문턱은 넘어서면 어지러워 내게 편한 나의 경계선이어서 심장만 어지럽혀 치워둔 쓸모없는 감정은 먼지 덮여 여길 벗어나면 죽음 익숙한 슬픔보다 낯선 행복이 더 싫어서 걸음버린 나 헌신발이 될까만 겁이 나 세상 세월 사람 날 꺾어 신어서 잊고 있어 문 앞에 수북히 쌓인 신문과 고지서처럼 나와 상관없는 세상의 생각 요구들 내 앞에 늘어놓지 마 This is my home, leave me alone

내게 행복할 자격 있을까? 난 왜 얕은 상처 속에도 깊이 빠져 있을까? 사는 건 누구에게나 화살세례지만 나만 왜 맘에 달라붙은 관역이 클까? 감정이 극과 극 달리고 걸음 느린 난 뒤떨어져 숨막히고 내 맘을 못 줘 세상을 놓쳐 몇 걸음 위 행복인데 스스로 한 단씩 계단을 높여 누구에겐 두려운 일 하지만 내겐 웃음보다 자연스러운 일 사람이 운다는 것은 참을수록 길게 내뱉게만 되는 그저 그런 숨 같은 일 Let me breathe 슬픔이 내 집이잖아 머물래 난 제자리에 잠시 행복 속으로 외출해도 반드시 귀가할 맘인 걸 이제 알기에

0: 뜨면 이래 입을 덮여줘.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무 추워. 우스워 보이기 싫어서 핑계를 빼고 누워. 언제나 불안 속에 살아 뜨거워. 그래서 내게 보내나봐 차가운 시선. 이 세상 어디도 날 위한 곳은 없어. 도망치듯 집으로 두 발을 움직여.
1: 哦，看这么久，眼睛有点酸了，那就透透气，在一起陪我看台湾。

0: give me some more time. Just hit me out, girl.
1: 예전 같지 않단 너의 말. 기억 속에 날 찾는 널. 익숙치 않은 듯 낯선 너와 나. 난 그대로인데 뭔가 다르대.
2: 너의 눈빛이 흐려져. Hey. 너를 다시 내게로.

그때 말 못했지만 너가 제일 친하던 그 애도 처음부터 이리를 앨범 속의 사진 지금 보니까 배우 같아 보여 바꿀 때가 대신 내 지갑 changed it. 안 어울려 너의 그 메이크업 이 화려한 엄마 속의 love 참 어울리는 view 알면서도 사랑한 yeah. 어쩌면 내가 너보다도 훨씬 maybe I'm the loser yeah.